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유리정은님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Amazing Grace의 여호와 이레. 자,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주말 배송 시간으로 함께하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말한 아, 내 맘속에. 그리고 문자 2262번으로 청하신 찬양하는 사람들의 호흡이 있는 자마다 듣고 트리니티 싱어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리고 까문제님 청하신 곡은 민호기 감사 위에 감사, 이 한 곡 더 이선희님 청하신 곡 주리의 천번을 불러도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들었고요. 까문제님 청하셨던 민호기 감사 위에 감사, 그리고 트리니티 싱어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문자 2262번으로 신청하셨던 곡 찬양하는 사람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 안에 아 내 맘속에까지 다섯 곡 배송해드렸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중국의 고전 전국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산군이라는 왕이 사대부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에는 사마자기라는 사람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 음식이 오간 후에 양고기국을 먹을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나 국물이 부족했고 사마자기에게는 몫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마자기는 자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중산군을 버리고 이웃 초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초나라 왕으로 하여금 중산군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중산군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장정 두 사람이 창을 들고 뒤따르며 중산군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상이 여긴 중산군은 그들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친이 배가 고파 쓰러져 있을 때 왕께서 친히 찬밥 한 덩이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덕에 저희 아버지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저희들에게 만약 왕께 무슨 일이 생기면 죽음으로 보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중산군은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했습니다. 내가 한 그릇의 양고기 국물로 나라를 잃었고 한 덩이의 찬밥으로 목숨을 구하였구나.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양민호 이마란 함께 부른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들었고요. 남궁송호 김도현 주만 따르리 그리고 향기로운 들꽃님 청하신 곡 이혁진 주가 일하시네도 나눴고요. 조준모 더불어 함께 김관호 사랑

씨앗까지 다섯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고경환 목사님의 칼럼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대가 없이 베푼 친절과 선행은 언젠가는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고요.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박영주님 청하신 곡 심형진 비 준비하시니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0: 입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웃고 있을 때 나도 덩달아 웃게 되는 경험 아마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울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유, 우리 뇌 속에 거울 신경 체계라는 게 있기 때문이래요. 거울이라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같은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신경작용이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울로 가족과 이웃들의 얼굴을 가만히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도 상대방의 거울에 그렇게 담겨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의 웃음이, 기쁨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로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밝게 인사를 하면 상대의 어두웠던 얼굴이 환해지는 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거울 신경체계. 네, 오늘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전해지길 바라면서 첫 곡 거울 같아. 박수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동안 함께 할 거고요. 2222번님, 허리 통증이 나아지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이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실 허리 아픈 건 나만이 아는 아픔이라 좀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이제는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돌보심 신청하신 곡 사랑이야기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1, 2, 3, 4

남궁송옥 걸어가세 그리고 사랑이야기가 부른 돌보심이었습니다. 희망은광님, 어머니 계신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어머니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가 부르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3절까지 부르고요. 기도하고요. 또 교회 권사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통화도 하시고 건강하세요 인사도 나누시는

모습 보면서 좋으셨다고요. 언제 이 땅을 떠나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렇게 강건하셨으면 좋겠다고. 네, 같은 마음입니다. 계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계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찬송으로 채워지는 하루하루, 기쁨으로 채워지는 하루하루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가 301장 같이 들을까요? 나무인이 부릅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길 또한 바랍니다. 김영미 주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이었고요. 나무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들으셨습니다. 박종수님의 신청곡이네요.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워십 앨범에서 듣죠.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커피향기님, 이 당신을 향한 노래가 주이포유를 통해서는 오전 10시에 방송이 되고요. 또 지역에서는 오후 2시에 방송이 되고요. 표준 FM에서 자정에 방송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에 따라서 내가 가장 편한 시간에 들으실 수 있거든요. 커피향기님은 자정에 들으시나 봐요. 바로 전에 김은영 아나운서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이어서 듣는 그런 맛, 멋 이런 게 있다고 하셨어요. 플레이트 앨범에서 예수로 살리 신청하신 곡 함께 듣습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오늘은 강중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3148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신감사님께서 시간 보고 얼른 들어왔는데 무엇이든 그 다음을 하게 하시면 또 그 적응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한 걸음씩 따라갑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 다음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을 가면 또 거기에 따른 용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죠? 은혜 아니면 함께 들을까요? 라이프 로드 싱어즈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라이프로드 싱어즈 그리고 조수아가 부른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앨범에서 난 두렵지 않네 이 곡 들려드립니다. 중간에 찬양 인도자가 가사를 선창하니까요. 계신 곳에서 가능하다면 예배 현장에서 내가 찬양을 드리듯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소리쳐 찬양하고 싶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지만 숨죽여 기도하고

교회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기근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주 날개 아래서 정말 주가 허락하신 그 긍휼의 때가 올 때까지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언약을 깨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절대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손 안에 있는 보석처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제시하시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는 나의 영을 기쁘게 하는 증거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몰두하는 것이다. 너의 생각을 그리스도가 거할 만한 깨끗한 성소로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의 영을 기쁘게 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기준입니다. 당신의 영혼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제단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정결케 하는 살아있는 불길을 일으키시도록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불길로 인해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헌신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A.W. 토저가 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는 제목의 글이었고요. 이어진 곡 손영진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가 264장 그리고 예람워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들으셨습니다. 이지연님께서 찬양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함께할 겁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한 축복의 주말

보내세요. 아멘. 이지연님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걸어놨는데요. 충만입니다. 지선의 목소리로 듣죠.

지선이 부른 충만에 이어서 마커스 앨범에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곡은 아이디 배추님이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은방울꽃님의 신청곡 들을까요? 주를 찬양 손재석 앨범에서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부르는 곡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가 352장 제이밴드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뽀꾸레미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 한동안 이 찬양을 불렀었는데 찬양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온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일 때문에 힘든 시간을 걷고 있는데요.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눈물 버튼 되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려주세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위로자 되시는 그리고 뿌꾸레미님을 꼭 안아주시는 주님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진아가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진아가 불렀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범케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8106번님이 따님이 바쁜 일이 생기면 40개월 된 손주를 봐주고 계시는데 손주가 좋아할 만한 어린이 찬양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진짜 고민이 드는 게 요즘 40개월 어린이들은 뭘 부르나 뭘 듣나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싹트네를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맞나요? 노아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그 전에 찬홀이 부르는 너는 꽃이야.

아이들과 함께 따라 부르셨는지요. 노아 앨범의 서사튼의 찬호울이 부른 너는 꽃이야 였고요. 히즈윌 앨범에서 조소연이 이어서 부릅니다. 한 걸음.

아멘. 조서연 한 걸음이었고요. 평일에는 듣기가 어려운데 주말이라 찾아오신 분들 계세요. 하나빈님 그리고 축복마음님도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디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 그리고 망고님은 방학하는 날 기다려봅니다 하셨어요. 예, 그땐 또 자주 만날 수가 있겠죠. 오늘 끝곡 러빔 앨범에서 여름이 와도 들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2시간 함께해서 행복했고 또 고맙습니다.

0: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도 온몸이 아파야 정상이고 발가락이 다쳐도 전신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한 곳만 아파도 온 전신이 고통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온 세상이 아픈데 나는 아픈 곳이 없습니다. 중병입니다. 조정민 목사의 인생은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음악 스타일로 보아 19세기 말 미국 복음 찬송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가사의 내용과 아름다운 선율은 그 어떤 찬송가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 찬송가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성경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찬송,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제가 가끔 영화 속의 그 명언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문득 떠올랐어요. 제목, 영화 제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젠틀 뭐 이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사가 툭 오늘 떠올랐어요.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사는 이랬어요. 누군가가 할 수 있다면 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을 겁니다.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그리고 기적의 일들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성경

여기에도 써 있지 않아요?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누군가 하고 있다면 우린 넉넉히 해낼 겁니다. 혹시 눈앞에 어떤 일을 두고 사명을 두고 움츠러들거나 소심해졌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능히 주님 안에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 첫 곡은요, 김명선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 같이 찬양하셨죠? 그래요. 예, 정말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시고 잘 해내시고 열매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 토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6월이 이렇게 끝나가네요, 여러분. 네, 6월 한 달 잘 해내셨나요? 혹시 낭망하고 실망하셨나요? 그럼 걱정 마세요. 7월이 있으니까, 다음 칸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다음 달이 있습니다. 자, 또 예, 며칠 안 남은 6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 힘을 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또 오늘 토요일 달려갑시다. 샵 7957 모바일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서 달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와.

사랑은 언제나 송정미 줄라이였고요. 김영미의 괜찮다 다 괜찮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신영수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집에 계시나요? 네. 어서 달려와 주십시오. 로즈마리님 일본 여행 잘 다녀오셨죠? 네. 야, 요즘 뭐 일본에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엔화가 굉장히 낮아져가지고요. 네. 몸은 피곤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감사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셔서 일본 안 간 지 정말 오래돼서 가보고 싶네 저도. 태연 씨는 도자기 수업 계속하고 있다는데 예. 무엇인지 열심히 배우는 태연 씨 축복합니다. 자, 사랑인들의 평화의 노래 여러분 오늘 아마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청소도 열심히 하시겠죠? 그 청소를 응원합니다. 네. 자, 오벳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다미의 위로 나무엔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한 곡 더 갈게요. 데뷔 꿈이다. 선한 능력으로.

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 살아내는 거예요. 약속해줘. 오랜만에 네, 핑클이었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고요. 바다향기님, 성경 필사전 다녀가셨나요? 딸들이랑? 예, 와. 샘플 안에 있는 언니도 사평도 같이 늘 듣는데요. 샘플 안에 있는 언니도 듣고 잘 수 있도록. 이야, 같이 듣고 있군요. 예, 그러면 준비를 해놔야죠. 네, 준비를. 야곱의 축복 신청하셨는데, 네네. 그럼 일부 끝곡으로 그냥 야곱의 축복으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 토요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포스의 피난처 그리고 이성균의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준비했습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야, 참 빠르죠? 7월 하면 뭐 이미 뭐 완전히 아열대 날씨가 돼서 여름이지만 7월 되면 또 다른 여름같이 느껴지고 또 아이들의 방학도 있고 막 하니까 더 여름같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더위 먹지 마시고요. 또 멋지게 네 7월도 준비해야 되겠죠. 아, 벌써 1부인데 2부 끝나듯이 하는데요. 2부 끝날 때 다시 뭐 7월의 얘기를 한번 더 합시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고요. 1부 끝곡은 Blessing, The Blessing 축복. 네, 여러분 아가파 워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 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이혜인 수녀의 시 어떤 결심을 읽어드렸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2부 첫 곡은 이은수와 제가 불렀네요. 이게 이런 곡이, 이 노래 유명한 곡인데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날렁 날똥말똥 뭐 이래야 되네요. 네, 모든 민족에게 듣고 왔습니다. 이은수 목사는 네, 나는 너는 내 아들이라 작사 작곡한 아 작곡한 분이죠. 네, 작사한 분은 이재왕이라고 이제 하늘나라 갔습니다. 네. 근육병을 앓고 있었는데 너무 훌륭했던 천재, 예, 컴퓨터 천재예요. 예, 가사도 잘 쓰고 그랬습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어요. 지난주간엔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즐겁게 보냈어요. 제 삶의 모든 것이 주 은혜였음을 사평로 들으며 또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진희 엄마님, 예, 날마다 이번 주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순한양님도 사평로 듣는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아멘. 진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지금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모와 땅끝에서 이현수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동방현주 내가 주인 삼은 한 곡 더 갈게요. 제임스입니다. 예배자의 기도.

네, 예배자 얘기도까지 듣고 왔습니다. 토요일 뭐 하고 계세요? 네. 나다운 계절님이요. 아, 주안에 우리 하나, 남편과 아들 모두 나가고 저는 쉬면서 혼자 브런치 먹고 있는데 늘 좋은 방송 감사해요 하시면서 너를 통해 하실 얘기 돼요. 이 가사가 도전이 된다고. 오늘 중에 제가 꼭 준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 찬양 너무너무 한때 뭐 이 곡만 불렀던 때가 있어요. 끝날 때 되면 다 같이 부르고 결혼 축가로도 가끔 예,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예. 은하수 구슬홍님도 오늘 이렇게 축복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찬양 듣고 계신 분 모두 행복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사평로 가족들은 모두 축복받은 사람들. 아, 아멘. 예, 평생 감사님 오늘 쉬는 날 예, 파주에도 수목원이 있어요. 그리고 매운탕 먹었대요. 지인밭에 돈나물, 뭐 나물도 야 지인이 밭이 있으면 저도 아는 장로님 근처에 밭이 있는데 친한 형님인데 오라 그러는데 이렇게 못 가네요. 아 참 한번 가야겠습니다. 이참에 피아 워십 실로암 와이팀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 조수아 감사 찬송

이거 같대?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꿈을 꾸는 소녀 살고 있지. 별을 좋아하던 푸른 하늘 같은 너, 너의 꿈을 찾아 떠나간 그대를 생각하네. 꿈꾸는 소녀야, 별들아. 그대들은 멀리 있지만 꿈꾸는 소녀야, 별들아. 언젠가는 같은 하늘에 뜰 거야. 오래전 그 노래 다시 부를 거야. 너의 가슴 속에 나의 노래 하나를. 야, 꿈꾸는 소녀지만 가만히 보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주신 꿈, 또 여러분도 끝까지 꿈꾸며 그 날을 위해 같이 하늘에 별들을 같이 얘기하잖아요. 별들과 함께 뜨는 날. 그게 뭐 꼭 뜬다는 게 사람들이 주목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목하지 않아도 별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하나님 주신 꿈을 다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곡 어때 준비했어요. 네. 윤도현의 목소리입니다. 꿈꾸는 소녀야. 오늘 이 곡 어때입니다.

꿈꾸는 소녀야 윤도현 이 곡 어때였고요. 이어서 너는 꽃이야 이스플랜 그리고 지선의 소풍 듣고 왔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네 오늘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끝곡은 아까 예 신청하신 곡이에요. 네 나다운 계절님이 기대. 예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기대하던 것이 기적처럼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남은 오후도 예, 행복한 날 되시고요. 학교에서 소풍 못 가면 식구들끼리라도 우선 가십시오. 오늘 소풍 듣다가 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I love you. 아 그리고 잠깐요. 내일 주일이잖아요. 교회 가실 텐데 여러분 정말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꼭꼭꼭꼭꼭 예, Joy for You가 어떤 방송인지 그리고 바로 CBS 레인보우 깔아드리고 설명해드리고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세요. 정말 우리 5만 명을 만들어야 전대 또 10만 명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을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역할을 저 혼자 할 수도 없고요. CBS가 방송국 혼자 홍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뛰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한 번 더 합니다. 약속해줘. 사랑합니다.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 있겠습니까?

0: 책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0: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 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난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하루를 반복하는 소심한 남자야.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를 늘릴 수 있을까 고심하는 아빠야. 난 직장에서 인정도 특별한 비난도 받지 않는 평범한 직원이야. 하지만 당신에겐 그 누구보다 특별한 남자이고 싶어. 날 사랑한다는, 그리고 아직도 날 믿고 있다는 당신이 내게서 어떤 사람을 보고 또 보려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을 사랑해. 이건 낭만과는 관계없는 고백이야. 내 뼈와 살과 피와 우리의 두 아이를 걸고 하는 다짐이야. 동물원 출신 싱어송라이터 김창기의 노래, 평범한 남자의 유치한 노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0: 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제게 특별한 날이에요. 지난해 가을 시작한 주님을 찬송하면서가 어느덧 300회를 맞이했습니다. 300번의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나눠온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특별한 날, 세계적으로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이죠. 세계 곳곳의 축구 팬들이 자기 나라의 대표팀을 응원하며 기쁨과 아쉬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월드컵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찬양이죠. 언어는 달라도, 리듬은 달라도, 멜로디는 달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의 마음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00회 특집은요, 세상의 모든 찬양 월드컵 편으로 준비했어요.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A조부터 L조까지 48개국 가운데 각 조의 대표를 골라 그 나라의 신앙과 문화가 담긴 찬양을 만나봅니다. 축구공 대신 찬양을 들고 떠나는 세계여행인데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먼저 A조의 대표 선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12번째 본선 무대에 섰는데요. 오늘 300회 특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까지 담아 찬양을 준비했어요. 신상우곡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듣고요. 이어서 B조의 대표 선수는 이번 월드컵 공동 개최국 중 하나인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가수 셀린 디온과 이번 월드컵 개막식에서 K-POP의 대표 가수 이제와 함께 노래한 가수죠. 이탈리아 출신의 안드레아 보첼리가 함께 부른 더 프레이어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C조의 대표 선수 스코틀랜드입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만큼 신앙의 전통도 깊은 나라인데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민요 애니 로리 선율의 가사를 붙인 주의 크신 은혜를 아주 남성 합창단의 찬양으로 들어봅니다.

0: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셀린 디옹과 안드레아 보첼리 듀엣으로 부른 더 프레이어, 아주 남성 합창단이 부른 주의 크신 은혜까지 들려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300회 특집 세상의 모든 찬양 월드컵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현대 워십의 중심지인 호주, 카리브해의 섬나라 퀴라소, 북유럽의 스웨덴으로 떠납니다. 디주의 대표 선수는 남태평양의 호주입니다. 시드니에서 시작한 힐송 워십은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을 만들어 온 팀이죠. 힐송 워십의 찬양 가운데 What a Beautiful Name 준비했고요. 이어서 이주의 대표 선수는 퀴라소입니다. 인구 15만 명의 작은 카리브해 섬나라인데요. 월드컵 역사상 본선에 진출한 가장 작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출정식에서 선수들이 잔디밭 위에 동그랗게 모여 드린 예배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려진 찬양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CC 와이넌스의 찬양으로 만나봅니다. 그리고 F조의 대표 선수는 북유럽의 스웨덴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품은 루터교회의 전통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인데요. 스웨덴을 비롯해 북유럽에서 널리 사랑받는 브레드 디나 비다 빈야르, 당신의 넓은 날개를 펴시고를 스톡홀름 대성당 찬양대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힐송 워십의 What a Beautiful Name, C.C. 와이넌스의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스톡홀름 대성당 찬양대 브래드 디나 비다 빈야르, 당신의 넓은 날개를 펴시고 세 곡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300회 특집 세상의 모든 찬양 월드컵 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남태평양의 뉴질랜드와 서아프리카의 섬나라 카보베르데 그리고 대서양 넘어 북유럽의 노르웨이로 가보겠습니다. G조의 대표 선수는 뉴질랜드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 못지않게 뉴질랜드가 자랑하는 음악가죠. 세계적인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가 원주민 마오리족의 언어로 부르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와카리아 마이 준비했어요. 낯선 언어지만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들으면 아주 깊은 영감을 느낄 수 있는 찬양입니다. 이어서 H조의 대표 선수는 카보베르데입니다. 서아프리카의 해변에서 400km 떨어진 대서양의 작은 섬나라인데요. 이번 월드컵에서 무적함대 스페인, 강호 우루과이와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입니다. 이 카보베르데 출신의 전설적인 가수 세자리아 에보라가 부르는 봉다데 이 말다데 선과 악 들으시고요. 지도를 따라 위로 올라가면 아이조의 대표 선수 북유럽의 노르웨이를 만납니다. 피오르드의 나라 깊고 맑은 자연만큼 깊고 맑은 합창의 전통을 가진 나라 노르웨이 최고의 합창단 스크루코의 찬양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들어봅니다.

기리텍 하나와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와카아리아 마이였고요. 이어서 세자리아 에보라가 부른 봉다데 이 말다데 선과 악이었습니다. 스크루코의 찬양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월드컵이 전 세계를 하나의 경기장으로 만든다면 찬양은 전 세계를 하나의 찬양대로 만듭니다. 이번에는 유럽 오스트리아의 교회 음악, 남미 콜롬비아의 현대 기독교 음악을 만나봅니다. 제2조의 대표 선수는 오스트리아입니다. 모차르트와 슈베르트의 나라, 음악의 수도 빈을 수도로 갖고 있는 나라,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한 고전시대 작곡가 하이든의 선율에 우리말 찬송 가사를 얹은 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K조의 대표 선수는 남미의 콜롬비아입니다. 향기롭고 맛 좋은 커피를 생산해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나라죠. 뜨거운 열정의 나라 콜롬비아의 생명력 넘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팝가수 후아네스가 부르는 아디오스 레피도, 하나님께 기도하네. 가족의 안전,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안, 세상의 평화를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300회 특집 세상의 모든 찬양 월드컵 편의 마지막 방문지는 L조의 대표 선수 가나입니다.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 자리 잡은 나라 가나는 기독교 인구가 70%가 넘는 신앙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나이지리아 출신 싱어송라이터 시나크의 웨이메이커를 시나크 본인의 찬양으로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어로, 영어로, 마오리어로, 포르투갈어로, 스웨덴어로, 스페인어로 부른 찬양이었지만 결국 모두 같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7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구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만민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은 전체 시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편이지만 가장 넓은 초대를 담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찬양들도 바로 그 초대에 응답한 노래들이었고요.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통해 300번의 오후 4시에 전해드린 찬양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삶에 힘이 되는 찬양 많이 전해드릴게요. 남은 주말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을 아는 것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미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가시밭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을 따끈따끈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팥죽 좋아하세요?
1: 제가 뭐 저기 CBS에서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긴 한데 팥죽 귀신. 아무리 근데 팥죽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 야곱이 그 장자권 그 첫째에게만 주는 그 장자권을 팥죽으로 판 이 사건은 저 같으면 저는 금수저 포기 못합니다.
2: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좀 아리송한 게요. 그 약간 에서가 에이 물러 물러 이렇게 하면 또 다시 네,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게 아니잖아요. 물러 이렇게 했으면 됐을 법도 한데 왜 그렇게 됐을까.
3: 그렇다면 아드님 세 분을 두신 또 이제 우리 이 시대의 어머니 온 자매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처럼 아들 편애하기 있기 없기?
2: 없기.
1: 절대? 네. 정말? 나는 왜 그러지? 미안 내가.
3: 그러면 좀 다르지만 하여튼 뭐 이런 편애가 불러온 가족 막장 드라마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그러니까요. 왜 첫째 놔두고 둘째 장자 되라고 팥죽 써줘. 애수는 또 털이 얼마나 많았던 거예요? 그 붉은 털로 위장시켰는데 또 컸잖아요. 왜 이런 모자 계략 사건이 버젓이 성경에 쓰여 있고 또 하나님은 왜 또 야곱 편을 들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5: 근데 이제 저는 성경에서요, 이 야곱하고 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그게, 왜 그럴까?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기 힘든 본문 여러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더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는 이따가 이 본문 또는 이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 그냥 이 전반을 다 이해하기는 저는 힘든 것 같고 그냥 제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이따가 조금 아마 한쪽 면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6: 저도 설교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팥죽은 그러니까 일단 이제 호박죽 먹고 한번 해볼까요? 말씀죽 먹겠습니다.
0: 네. 자, 시작부터 팥죽이 펄펄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인데요. 장자권과 팥죽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지 권호 목사님부터 설교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6: 저는 이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팥죽을 좋아하는데 팥죽 귀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귀신 앞에서 좀 설교해야 되니까 팥죽 달콤하고 추웠을 때 그 달콤함과 새알 이걸 넣어서 먹으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본문에서 사실 막 에서를 무조건 비난하기도 그렇습니다. 29절에서 보니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심히 피곤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 IF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땅이 많이 갈라져서 식물이 전혀 자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에서에게 적용해 보면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지요. 이런 상태인데 야곱이 거기서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에서는 먹고 싶죠, 당연히. 그래서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좀 히브리어 본문과 다른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나 너무 피곤해. 그 붉은 것 먹게 해줘.

되어 있습니다. 그 붉은 것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두 번 반복됐습니다. 그 붉은 것, 그것이 뭘까요? 팥죽이라고 보는데 정확히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붉은 콩을 끓여서 걸쭉하게 만든 국이나 죽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에서는 먹고 싶어서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배고픔 그리고 성급함을 딱 야곱이 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형의 급한 성격과 배고픔을 본 다음에 인생 빅딜을 시작하게 됩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제게 파시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파죽을 발로 차고 던지고 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의외로 에서는 좋아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나게 신속하게 후루룩 먹고 갔습니다. 본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딱딱딱딱 받고 먹고 일어나 갔다는 겁니다. 단숨에 후루룩 마시듯 기분 좋게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배고플 때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사실 장자권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자권은 쉽게 말하면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권한이지요. 실질적인 권한이기도 하고 영적 권한이기도 합니다. 사실 실질적인 것이 더 마음에 들어오는데 다른 아들들이 한 몫을 가질 때 장자는 두 몫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건 것 외에, 물질인 것 외에 더 큰 영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나라를 만들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그 가정을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속사가 시작되는 첫 가정이지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논란 속에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계승되는 것, 장자에게로 계승됩니다. 세상이 이것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이런 태도가 평소에도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본문은 너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히브리 본문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어. 이게 뭐가 유익하겠어? 장자의 명분이. 앞에 이게가 나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뒤에 붙였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자기가 가진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급한 성격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배고픔이라는 욕구가 함께 에서를 흔든 겁니다. 그 결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 것이죠. 이 사건이요, 당시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나 봐요. 그 이후로 사람들 입에서 빨간 팥죽을 에서가 먹었대. 그래서 별명이 에돔, 붉은 사람이야. 태어났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더 결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말이 단순히 별명이라고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조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팥죽 하나에 파른 사람이래 라고 말합니다. 결국 후에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잃을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족속이 아니라 바깥에 구속사의 바깥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 없이 욕구에 의해서 내 중요한 것을 팔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팥죽이 끓고 있습니다. 그 팥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가치, 영적인 약속, 영적 권리,

0: 내려놔. 내가 너에게 세상적인 배고픔, 네 인간적인 욕구 채워줄게. 팥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팥죽을 좋아하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토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끓고 있는 팥죽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오늘 이 팥죽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팥죽 사건 자체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큰 배경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이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씨, 이 씨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요.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약속은 뭐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그 시점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가문은 이 신앙의 계보, 구속 역사의 계보를 이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믿음으로 살았고 그 바톤을 이삭이 이어받았죠. 이제 이삭 다음에 이 바톤을 누가 이어받느냐, 이 문제가 사실 팥죽 사건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팥죽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25장 27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듯한 표현들이 여기 좀 나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야곱은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외향적이었고, 야곱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도 조용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사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27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사람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에서를 표현할 때 익숙한 사냥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문맥에서 보면 절대로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동시에 야곱을 표현할 때 조용한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펼쳐보니까 거기에도 quiet, 조용한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런 의미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어를 한번 펴봤습니다. 원문을 하니까 이 조용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어가 탐, 탐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완벽한, 온전한, 완성된, 의로운, 고결한, 순결한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더 한 발짝 나가서 그러면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구약의 다른 부분은 없을까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탐, 탐임, 형용사형 이 단어와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단어로 사람의 됨됨이를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단어가 온전함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욥이 또 똑같은 단어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순전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노아입니다. 노아에게는 이 단어가 완전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야곱에게만 조용한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이 좀 들어가 있지 않는가. 왜 다른 사람에게는 온전한, 순전한, 완전함으로 번역한 단어를 야곱에게만 이 단어로 적용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제 팥죽 사건을 살피면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 팥죽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0: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우리의 어떤 신앙관을 삼아야 되죠.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문화나 선입견을 가지고 이 파축 사건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야곱이 형을 속여서 이 장자권을 강탈한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자체 본문 안에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으로 가보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음행하는 자와 병행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하라. 성경은 이 파축 사건을 근거로 야곱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 파축 사건을 가지고는 철저하게 에서의 잘못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이 장자권을 빼앗았을까? 에서는 이삭에게 사랑을 받았죠. 야곱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엄마인 리브가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명시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임신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무슨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리브가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마음에 담고 실질적인 아브라함과 이삭 다음에 이 장자권의 사명을 붙잡고 다음 세대로 신앙을 이어줄 사람이 큰 자였던 에서가 아니고 작은 자였던 야곱이라는 것을 이미 리브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였고, 어린 시절부터 이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 이 부분과 관련한 철저한 교육을 야곱에게 시켰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배경과 과정 속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자기 쪽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다른 측면이 아니라 이 가문의 사명,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갈망과 소원보다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고 그것을 자기 인생 가운데 짊어지기로 소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걸음으로 야곱이 걸어갔던 그길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 주님.
0: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갈망이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현실화시키는 그런 신자로 단 한순간이라도 살수 있도록
1: 주여.
0: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3: 성경 전체 본문 중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기 참 힘든 본문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뭐 태중에서부터 둘이 싸웠다, 그리고 특별히 팥죽과 장자권과 연관된 이 본문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팥죽과 장자권 이 사건에서, 이 본문에서 그냥 한쪽 측면을 묵상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뭐 에서 경우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둘의 대조적인 그런 성격형, 기질, 이 캐릭터는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사람마다 그 사람의 사람됨, 뭐 특징이 형성되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가장 크게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게 부모입니다. 뭐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영향도 받고 또 부정적인 영향도 받지요. 근데 요즘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 그러면 글자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를 의미하지만 옛날로 올라갈수록 그 부모라는 개념에는 조부모님도 사실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 주목한 것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게 100세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를 본 게 60살 때예요. 그럼 나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쌍둥이 손자를 본 게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 때 쌍둥이를 봤으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60세 때 그 쌍둥이 손자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가 태어나서 15살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따로 분가에 살지 않았겠죠. 당연히 다 그냥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권한은 뭐 우리 옛날 가부장적인 사회가 그렇듯이 뭐 절대적이었겠고 뭐 영적인 권위든 뭐 실질적인 생활에서든지 간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진짜로 누구도 겪지 못한 죽고 싶을 정도로 처절하고 무시무시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배운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이거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익숙한 용어로 말하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아브라함은 이것을 무시무시하게 전율과 공포 가운데 이걸 느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를 때도 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성경이 뭐 자초지종 다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어떤 이유에선가는 몰라도 이삭을 생각할 때는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주신 여기에서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시아버지한테 주신 그 위대한 명령 또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뜻을 리브가는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나중에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모자 막장 드라마 아까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무시무시한 전승이 아브라함에서 제가 묵상하기에는 이삭이 아니라 며느리 리브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또는 며느리 리브가에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손주들한테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아들 딸보다 손자 손녀에 대한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큽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에서 야곱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초지종은 모르지만 에서는 별로 듣지 않았고 야곱은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에서는 어쨌든 장자권이라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야곱은 달랐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이삭 리브가 아마도 리브가에게 더 법통이 이어져 가지고 내려오는 이것이 야곱에게 이어진 거죠. 그 중심 메시지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 신앙 또 신약시대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에서 핵심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이 구절이 에서와 야곱 이 이야기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이것이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 그저 한 자락 묵상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0: 것이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고 그리고 온 몸 온 삶으로 표출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1: 아멘. 아멘.
2: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 지금

0: 저 같은 경우에 장자권을 내줄 만큼 그렇게 팥죽이 맛있었을 요리를 잘했는데
1: 셰프가 대단한 거지.
2: 저도요. 먹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3: 근데 애서만 나쁜가 야곱도 좀 나쁘지 않은가.
0: 맞아, 나쁜 것 같기도
3: 하고.
1: 아니 제 생각은 장자권이 도대체 뭘까. 아니 뭐 어디서 장자권이 시작이 되고 어디서 왔고 또 장자권이 그 시대에만 유효한 건지 지금 언제까지 이게 뭐 장자권이라는 게 유효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중요한 장자권인데 그 성경에서 보면 장자 말고 하나님이 둘째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실 때도 많았잖아요. 그게 궁금해요. 분명히 그 장자권을 목숨 걸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 그 사건들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이유가 뭘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4: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자권은 반드시 집안의 큰아들, 물론 그 당시에 문화로는 그랬지만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 이 법통, 거룩한 법통이지요. 이거를 쥐는 거 또는 여기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거, 그 흐름을 장자권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방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뭐 둘째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또 유명한 게 신약성경 탕자의 비유. 거기 보면은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뭐 결과적으로 인정받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혈통적인 가족관계에서 맏아들 이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흐름, 그리고 그 흐름과 연관된 헌신 또 그것이 장자권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5: 저는 목사님 말씀에 이제 성경적인 예를 좀 더 보태서 설명을 드리자면 야곱이 자기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통과해 하나님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관한 생각들이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 두 아들 있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하잖아요. 그때 원래대로 하자면 장자가 므낫세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에요. 그러면 므낫세 머리 위에 원래대로 하자면 오른손을 올려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두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자기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일의 이루심의 방식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혈통, 능력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걸 자기 전 인생으로 깨달은 야곱이 마지막 가면서 손주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나는 장자다 이렇게 그걸 나팔 부는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있다라면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인간들과 단체라고 보면 정확한 것 같아요.
6: 이게 좀 넓게 해석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구약이 박사 부전공이기도 해서 원래는 이제 장자권이라는 것이 이제 족장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족장에서 굉장히 장자권이 중요하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장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렇게 가는 거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거가 나왔기 때문에 주목하게 되는 거거든요. 유다도 결국은 우리 유다족 속으로 가는 것은 다 그런 쪽으로 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어떤 큰 질서를 세워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심지어는 신약에 와서도 아버지가 탕자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다 네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장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했고 문화적으로도 장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중요한 것을 먼저 기본적인 것을 안 다음에 그것이 바뀌었을 때 이게 왜 중요한지를

0: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구족사로 일어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족장사에 있어서 더 그때는 정말 중요했거든요. 이게 나갔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계속 유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원칙을 세우시지만 회개적이지 않은 거죠.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예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장자권이란 건 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지금의 장자권이란 것은 영적인 권위,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능력, 그다음에 그것들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영성, 뭐 이런 걸로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겠죠.
1: 어, 다행이네요. 장자 아니었네.
0: 그러니까. 크게 아멘해주세요.
2: 네. 아멘. 네. 어쩌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는 야곱처럼 누구나 다 기회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네, 네, 생각이 네. 들면서 네. 오늘 이 에서가 녹화장에 와서 이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으면 그렇게 쉽게 넘기지 않았을 텐데 아마 에서 입장에서는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1: 진짜
2: 그랬을 것 같아요.
3: 네. 아니 그냥 팥죽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잠깐 정신줄 그냥 놓은 것 뿐인데 너무 많이. 이런 걸
4: 그러니까 좀...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했어요. 에서가 뭐 팥죽 한 그릇에 복, 신분, 미래 다 이런 아우, 거잖아요.
2: 그쵸.
4: 정말 아차하면 큰일 나는데 아우.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3: 설마했던 장자권이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했던 팥죽 한 그릇에 내가 홀려버렸어. 그러지 않기 위해 드리는 질문 다 제일 어려운
1: 아, 망했다.
3: 지금까지 올 포함하면 제일 힘든 네. 장자권을 사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가져간 건 영적인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우리 김관석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에서는 영적으로 그만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0: 네.
3: 이 질문과
4: 두 형제의 모습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얘기를 또 해주시긴 하셨지만 더 조금 자세하게 성경 속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지 얘기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5: 그 에서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잘 비교하면 거기에 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 중에 가장 재미있게 대조되어지는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에서 이 혈통이 흘러내려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결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결혼시킬 때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많은 준비 끝에 이삭의 짝을 구합니까? 이삭하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서와 야곱이 누구와 결혼하는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속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보면요. 에서는 40살 때 해쪽 속의 여인들과 두 번 결혼해요. 그 두 번 결혼하는 걸 이삭하고 리브가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분명히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장에. 그러면서 특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리브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야곱마저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나이까. 이걸 27장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사건 전후로 시간적인 감각을 좀 상실해버려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뭔 말인가 하면 에서가 40살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야곱은 몇 살이죠?
2: 40살이죠.
5: 당연히 쌍둥이니까 그때까지 바단 아람 안 간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우리 저도 이제 교회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생생한 내러티브 있잖아요. 소년 야곱이 엄마가 준비해준 도시락을 들고 그 멀리 먼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거 있잖아요. 소년 아니라니까. 지금 40살에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할 때까지 야곱이 바단 아람 안 갑니다. 이렇게 에서는 40살 때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리지만 야곱은요 이 가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 그 사명을 잊기 위해서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0: 제가 지금 이 결혼과 관련해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야곱은요,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가요, 77입니다. 이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공개되어진 정보를 가지고 나이를 추적하면 77이 맞아요.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주석을 5권이나 봤어요. 공통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가 77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야곱은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문의 장자권.
1: 대단하다.
0: 대를 이어가는,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이 불타는 중심으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광야에서 돌베베게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사닥다리가 뭐예요? 여기에 대한 답은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인자의 머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영어 성경으로 보더라도 단어가 똑같아요. Ascending, Descending. 똑같습니다.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거라라고 하는, 그 너의 사명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77살 때까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잇기 위하여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이 두 사람의 결혼하는 이 모습만 보더라도 그들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2: 저희가 성경인물 야곱 편에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도 야곱의 인생에 정말 만만치 않았거든요. 가시밭길을 걸었는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야곱이 좀 평탄한 길을 걸을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3: 네. 팥죽이 또 실어지려고 하시네요. 네. 아니, 굳이 막 짜고 치는 그 드라마, 굳이 그렇게 막 엄마랑 이렇게 짜고 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를 기다렸다면 이 야곱이 이제 그냥 장자권도 하나님 말씀대로 받고 엄마 리브가를 평생 못 보고 뭐 형 에서를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권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온갖 추측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리고 족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구속사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언제 주어졌느냐, 아까 우리 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이들이 출애굽 했을 때 광야에서 들었던 얘기거든요. 애돔 족속이 보입니다. 그래요. 그 애돔 족속을 만나게 되고 건너가게 돼요. 그랬을 때 그 민족 기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애돔 족속이 왜 생겼냐면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족이 두 개로 갈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성취가 되는데 그 말씀의 성취는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장자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장 사실은 처음에 그거의 태도인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이 그가 망년대에 행했다고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는 핍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인하면 살 수 있었어요. 부인하면은 로마가 핍박한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듣고 나오면서 그건 종교적 간음이다. 너 잘 생각해봐라. 지금 핍박이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네가 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딱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질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때를 말하기 전에 대상을 먼저 딱 찍어줬거든요. 그러면 모든 부모는 다 알고 있었어요. 부모도 알고 있었고 그 사람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야곱도 알죠. 물론 야곱도 아는데

0: 제가 볼 때는 그냥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이 성숙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세일하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일하머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족장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아무 믿음의 배경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기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 이삭. 되게 조용한 것 같지? 아니에요. 이삭은 웃는다는 뜻이에요. 그는 웃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잉태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공포를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를 통해서 웃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약 백성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자지만 두려움을 느낀 자는 웃게 하시는 분이다. 야곱은 어떤 것이냐?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분명. 그러나 고쳐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게 고쳐지는 역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기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택했지만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 쓰는 거야.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급한 거야. 때를 자기 방식으로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식의 문제. 때를 끌어다닐 뿐만 아니라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이 일과 그 뒤의 일 때문에 약 20년의 생활을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험난한 세월을 지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에서는 뭐냐면 이제 저는 그냥 제 생각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면은 알았어요 다. 그런데 엄마도 야곱도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에요. 섞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완전히 세상도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선 것도 아니야. 섞여 있어.
1: 반반.
0: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고쳐 쓰신다. 만약에 야곱이 그리고 그 엄마가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험난한 세월은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에 조급했고 그런 방식을 썼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를 고쳐 쓰신다. 야곱 우리다. 고쳐 쓰신다.
2: 그 팥죽이랑 장작권을 오늘날에 어떤 걸로 비유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져요. 그리고 혹시 목사님들은 눈앞에 보이는 팥죽 때문에 야곱의 축복을 잊어버리신 적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떨 때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1: 팥죽을 말하자면 사람이 다 원하고 바라는 뭐 누구나 다 뭐 돈, 권력, 내가 인정받고 뭐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뭐 등등 그거라고 보고, 그리고 장자권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적인 명분 또는 신앙적 가치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이 팥죽과 장자권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늘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에 신앙적 가치를 따라 판단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신앙적 가치를 그렇죠. 따라 행동하는 거는 그거는 갑자기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늘 평소에 그런 훈련이 있어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여기에서 굉장히 지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그런 인격적인 결단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아멘. 우리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오늘 우리나라 장자권, 우리의 장자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가치라고 본다면은 유혹 많이 받았죠. 저도 그 학비 없어서 너무 힘들게 공부할 때 전도사 처음 했을 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더니 20만 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어떻게 학비 하나 해서 제가 영어를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잠깐 그 두 주 했거든요. 두 주 했는데 아침부터 가서 그 저녁까지 두 주 해줬는데 200만 원 주더라고요.
3: 수업을
0: 영어 수업을. 그러면 전도사 생활 한 달에서 20만 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쫙 해줬는데 두 주 했더니 200만 원. 그 제가 원서를 갖고 왔죠. 영어 교육과로 가겠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영어 교육과로 가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집을 살리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신학생들한테 해요.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0: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어요. 고노야, 너는 설교자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그리고 영어는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 사람들이 가르치면 되니까 너는 이거야. 그때 제 앞에서 끓는 팥죽을 봤고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 이제 솔직히 했더니 어떤 친구가 청년부였는데, 목사님 오늘 합격했어요. 그래, 와 축하한다 했더니 월급은요 원래 계획했던 데에 반이에요. 그래서 야, 너 그 좋은 데 안 갔어? 면접하는데요, 그 A라는 회사는 주일날 나와야 된대요. 주일날도 나와서 근무해야 된대요. 근데 B라는 회사는 주일은 안 나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시면 조금 급여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때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A 접고 목사님 B 왔어요. 그래가지고 잘했어 임마. 잘했어. 밥 먹자. 이게 팥죽을 밀어내는 걔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너무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아요.
1: 고문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영어 교육학과 이렇게 안 가고 결국 하나님 주신 소명을 쫓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재주가 많은 것도 이 소명의 길을 이루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겠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처럼 영어 교육과를 갈 엄두를 못 내면 소명의 길을 그냥 쉽게 가는데. 근데 그런 생각도 순간 좀 들었어요. 네.
2: 우리 눈앞에도 우리 눈앞에도 팥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고 또 끓는 거에 막 몰두가 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입고 있는 장작권 없는지 경고등을 좀 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신앙적인 질문들 있으신 분들 저희 올포원으로 보내주시면 목사님들 즉석문답 함께 들으실 수 있겠고요. 질문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쳐볼 텐데요. 장작권과 팥죽 사건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권호 목사님부터.
0: 배고파도 가리라. 팥죽보다는 내 길을. 네.
1: 저는 새우깡이다 그렇지만. 네. 자꾸 새우깡에 손이 가잖아. 그 나로 하여금 계속 유혹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그 길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오늘 스토리 같습니다.
3: 좋다.
4: 저는 제 삶의 경고등이다, 알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2: 자, 팥죽 한 그릇보다 더 달달한 오늘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네,
5: 먹고 사는 달콤함에 장자로 살 권리 뺏기지 말고
2: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 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할아버지 할머니와 오랫동안 지낸 아이들이 사투리를 배운다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세대를 초월하는 수많은 우리말의 보물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쓰는 말 중에는 아이가 알아두면 좋은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규택의 말이 예쁜 아이, 말이 거친 아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변에 보면 유난히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와 대단해 감탄을 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와 야 진짜 맛있다 이거 누구 솜씨? 이러면서 감탄

더운 여름에도 하늘이 파랗고 맑으면 환상적이야 라고 감탄.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운치 있네 이러면서 또 감탄. 누군가 잘하는 게 있으면 리스펙, 야 진짜 부러운 달란트다 라며 감탄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감탄할 만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수시로 발견하고 캐치하고 또 표현하는 것도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삶은 그 누구보다 감사가 넘치겠죠. 또 소소한 행복들로 가득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런 모습은 좀 닮을 수 있다면 닮아가야 하겠죠.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27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한부영 소소한 것들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작은 모습에도 감탄하는 것. 그만큼 마음이 좀 유연하고 여유롭고 넉넉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되게 그 또 리액션, 감탄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흥? 저게 뭐 대수라고? 뭐 있어요. 근데 어떤 영혼 없이 하는 리액션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감사, 또 행복에서 나오는 그런 감탄들 우리가 자주자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의 신청곡들 끊지 않고 쭉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샬롬 CCM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7997번 열려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7686번님 청하신 곡 팀로걸십 함께 지어져 가네 준비했고요. 홀리원의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춘수님 신청곡 포레스트의 한발 한발도 이어듣고요. 최윤정님 청하셨던 예라멀십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주찬양 싱어즈 덮으소서

주찬양 싱어즈의 덮으소서 전능왕 오셔서 접속곡 들었고요. 앞서 최윤정님 청하셨던 예라멀십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포레스트의 한발 한발 이 곡은 이춘수님 청하신 곡이었고요. 홀리원의 지금 우리가 그리고 앞서 7686번으로 청하셨던 팀록월십의 함께 지어져 가네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 7963번님 청하신 곡이에요. 송정미의 나의 기도 그리고 우르르 월십의 예수 내 영혼의 사랑 제이어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이어지고요. 마운틴 사나님 청하신 피아 월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까지 네 곡 함께 할게요.

0: 피아 워십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마운틴 사나님 청하신 곡이었고요. 제이어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르르 워십 예수 내 영혼의 사랑, 그리고 7963번으로 청하셨던 송정미의 나의 기도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친밀한 교제님 청하신 곡이에요. 옹기장이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1: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Jamais. Mais...자, 우리 힘차게 손 꺼치면서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아기가 걸으려면 2000번은 넘어져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은 사람에 넘어지고 일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것 하나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롤러코스터엔 안전바가 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는 안전바가 메어져 있습니다. 2000번 넘어진다 해도 주저하지 말고 롤러코스터를 즐기세요. 개그맨 김국진 씨의 말이었습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1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유리정은님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Amazing Grace의 여호와 이레. 자,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주말 배송 시간으로 함께하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말한 아, 내 맘속에. 그리고 문자 2262번으로 청하신 찬양하는 사람들의 호흡이 있는 자마다 듣고 트리니티 싱어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리고 까문제님 청하신 곡은 민호기 감사 위에 감사, 이 한 곡 더 이선희님 청하신 곡 주리의 천번을 불러도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줄이 1000번을 불러도 이선희님의 신청곡 들었고요. 까문제님 청하셨던 민호기 감사위의 감사, 그리고 트리니티 싱어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문자 2262번으로 신청하셨던 곡 찬양하는 사람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 안에 아 내 맘속에까지 5곡 배송해드렸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중국의 고전 전국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산군이라는 왕이 사대부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에는 사마자기라는 사람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 음식이 오간 후에 양고기국을 먹을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나 국물이 부족했고 사마자기에게는 몫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마자기는 자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중산군을 버리고 이웃 초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초나라 왕으로 하여금 중산군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중산군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장정 두 사람이 창을 들고 뒤따르며 중산군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상히 여긴 중산군은 그들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친이 배가 고파 쓰러져 있을 때 왕께서 친히 찬밥 한 덩이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덕에 저희 아버지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저희들에게 만약 왕께 무슨 일이

일이 생기면 죽음으로 보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중산군은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했습니다. 내가 한 그릇의 양고기 국물로 나라를 잃었고 한 덩이의 찬밥으로 목숨을 구하였구나.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양민호, 이마란 함께 부른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들었고요. 남궁송호, 김도현, 주만 따르리, 그리고 향기로운 들꽃님 청하신 곡 이혁진 주가 일하시네도 나눴고요. 조준모 더불어 함께 김관호, 사랑 씨앗까지 다섯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고경환 목사님의 칼럼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대가 없이 베푼 친절과 선행은 언젠가는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고요.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박영주님 청하신 곡 심형진 비 준비하시니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단거리 육상의 신기록 제조기라고 불렸던 칼 루이스는 끝까지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0m 경주에서 힘껏 달리다가도 80m 지점에 오면 항상 씩 웃었다고 해요. 나머지 20m는 웃기 때문에 더 잘 달릴 수 있다면서요. 모든 것은 즐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웃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요셉 차소화의 나와 세상을 살리는 착한 웃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 중 하나를 찾아오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치유하시고도 아무런 자랑도 변명도 하지 않으셨던 주님, 우리도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작은 자 한 사람을 마주하게 하소서.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주와 같이 되기를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전승현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544장 찬송 울어도 못하네 신영옥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서울 바합창단의 곡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백현준, 김미경, 국립합창단 함께하는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챔버 코럴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 십자가 533장 찬송 김승철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 정서불안이 있으신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어머니 송권사님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하셨고요. 4240번께서는 저희 자녀들에게 새 생명 주옵소서, 딸과 아들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셔서 두 아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아기 주옵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조만간 꼭 좋은 소식 들으실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딸기님께서는 오늘부터 남편이 일 갑니다. 오전만 교육받고 오는데 주님께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고질라님께서는 본향을 향하네 청해 주셨는데 이 곡이 저작권 문제로 방송을 해드리지 못하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주마마님께서는 피곤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마음과 몸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셨어요. 더불어 신청하신 요배 고백은 그저께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때 못 들으셨을까요? 꽃마리님, 구역장님 림프절 방사선 치료 과정에 주님 도우시어 회복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기적의 하나님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준비하고요. 이어서 주리의 치유의 노래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플로즈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뉴의 주 앞에 서울 테트랍 창단의 곡 1부의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JL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한웅재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할게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27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에스겔 29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에스겔 2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오늘은 연약한 인생이 의지해야 할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들의 예언보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소망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환호했습니다. 당장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강대국인 애굽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전의 메시지를 상기시키며 겉으로는 강대국 같아 보이나 사실은 갈대와도 같은 허약한 애굽을 절대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소망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기보다 그 고난을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도움을 찾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처하게 되는 고난에는 자녀를 새롭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의 도움을 찾아 회피하기보다 정면으로 부딪히며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도 특권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멀리하고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임재청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16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계민수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아이노삽창단의 곡으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합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파란 하늘님, 샬롬. 새벽에 처음 들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 이럴 때는 안 들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러네요. 오셔서 저는 반갑지만 마음이 복잡했던 일 그냥 싹 다 잘 정리되고 기쁜 마음으로 가뿐하게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은님께서는 마지막 항암 잘 끝내고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수많은 고비와 위기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당신이 제 곁에 계셔 지켜주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갈 길은 많지만 희망 잃지 않고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일단 항암 마지막까지 잘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건강해지실 일 남은 거죠. 그렇게 주님 손잡고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김용태님, 오랜만입니다. 그냥 출첵만 하고 나가는데 오늘 이렇게 문자 올려주신다고 모두들 좋고 이쁜 하루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JMH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감사합니다. 0702번께서는 확실히 새벽 출근길은 선선한 기운이 남아있어 걷기에 좋네요. 여름 내내 딱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6월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한 7월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명수님, 어머니의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수술 완치되시길 함께 기도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님께서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추도예배 드리러 다녀오신다고 오가는 길 인도하소서 보내주셨고요. 민똘님께서는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킹콩방님께서도 역시 처음 글을 올려주셨고요. 레이니 이모티콘으로 인사하신 가을 햇살 그리고 나님도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님, 노래하는 웅이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 배영호, 존 영의 찬양, 새롭게 하소서를 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 보내드리고요. 신예숙님 신청하신 소리엘의 좋았더라 함께 할게요.

물총새에 불이 붙고 잠자리 날개가 빛과 하나 되듯 모든 피조물은 한 가지 같은 일을 한다. 각자 내면에 거주하는 제 존재를 밖으로 내보낸다. 더 있다. 의로우신 그분은 의를 행하고 은혜도 지키시니 그 모든 행위가 은혜롭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그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수만 곳을 다니시며 아름답게 누니시기 때문이다. 자기 눈이 아닌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아버지에게 아름답게.

제라드 맨리 홉킨스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물총새가 하늘을 날 때 그 빛깔은 불이 붙은 듯 선명하게 빛난다고 하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예라모십의 찬양입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0: 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6월을 보내는 마지막 토요일 오늘도 소망과 구원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기도와 기쁨과 감사로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길 기도하며 자 오늘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는 주말 순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김요한의 자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6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말이라는 게 참 시간에 대해서 더 쏜살같이 느끼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그리고 주일은 CCN 캠프 주중에 다 나누지 못했던 사연 신청곡 전해드리는 1부 이삭줍기, 2부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일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두란도 경배와 찬양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리고 홀리원의 찬양 지미선과 함께한 찬양이었는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전해드렸습니다. 건강하자님 신청곡부터 이삭줍게 합니다. 이윤화 한이강찬 아이빅밴드 함께하는 은혜 신청곡 써주셨어요. 오늘 함께하고요. 9057님께서 이 곡 진짜 독특하고 재미있기도 하면서 CCM으로 이런 곡도 있어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 있는데 보이시스의 주님은 시원한 바람을 써주셨어요. 보이시스 곡 중에서 특히 아버지라는 곡도 굉장히 트로트풍의 재미난 그런 찬양들을 참 많이 불렀는데 오늘은 정말 요즘 솔솔 부는 바람에 왠지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시원한 바람 딱 날씨에 어울리는 곡을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어요. 밤에 듣는 CCN 캠프지만 밝은 나처럼 밝고 환하게 느껴져요.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이 시간이라고 써주셨습니다. 4913님 신청곡까지 이삭 줍게 할게요. 늦은 밤 2시간의 선물 같은 CCN 캠프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한 마음 브라이언 김의 All About You 남겨주셨습니다. 김 브라이언의 찬양 함께 보시죠.

하니와 브라이언 김의 목소리였습니다. All About You. 앞서 주님은 시원한 바람 보이시스, 그리고 손경민 작곡집에서 은혜 함께 하셨어요. 스티브님 신청곡, 온 기장이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복의 복을

0: 6817님께서는 송승연의 주님의 손 신청해 볼게요. 캠프 진행 잘 하고 계세요. 토닥토닥 칭찬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보혜사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인 게 아니라 주님이 보호하신 일이 있던 하루임을 요즘 뼈저리게 깨닫는답니다 하셨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어서 감사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김수진의 찬양입니다. 주가 나를 지키시네.
1: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힘차게 손가락 치면서

김수진 주가 나를 지키시네, 앞서 송승현 주님의 손, 그리고 옹기장이 워십곡이었죠.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전해드렸습니다. 잔치 공동체의 곡을 캠프에서 듣고 싶어 하신 분도 계셨는데 일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사랑한다 하시네. 잔치 공동체 곡 함께 하시고요. 2부에서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워십곡들을 쭉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십시오. 그 상처를 더 이상 붙들지 마시고요.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을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0: 왜냐하면 용서는 그들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거렌의 행복으로 가는 길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6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말 함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더 원합니다. 제이워십 김소중의 음성으로 2부 첫 곡 전해드렸어요. 자, 주말과 주일에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코너 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워십 곡들을 쭉 이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수많은 대한민국의 워십 팀들을 소개해드리고 워십 팀들의 곡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드리는 찬양 케임 워십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남미 워십 찬양입니다.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워십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들으셨고요. 앞서 남미 워십 찬양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또 케임 워십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 들으실 곡 찬미 워십 박홍식의 찬양으로 여전히 빈들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예람 워십의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주의 사랑을 입어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앞에 다시 한번 그 남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볼래요?

워십곡들은 이렇게 현장에 박수 소리, 환호 소리, 감동이 넘치는 그런 예배의 그 순간이 담겨져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CCC 라이브 워십 김정균 리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전해드렸고요. 또 찬미 워십에 여전히 빈들에 있습니다라는 곡과 예람 워십에 주의 사랑을 입어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함께 보셨어요. 자, 해외 워십 중에도 이런 현장이 살아있는 곡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두 곡을 참 잘 이어서 소개해드리곤 하는데 특히 최근에 브루클린 태버나클 콰이어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있어서 오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od is working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돈 모헨의 찬양이죠. God is good all the time 함께 해보시죠.

0: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Amen.
1: 브루클린 태버나클 콰이어의 찬양으로 God is walking, 이어서 돈 모엔의 God is good all the time 함께 하셨어요. 오늘 끝곡은 New Generation Worship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이어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자,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지금까지 CCM 캠프 작가 김태은,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고요. 내일 주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꽃잎 휘날리던 눈부신 언덕, 흐릿한 얼굴, 흩어지나가는 이름 두 자의 안부를 묻고 예쁜 기억만 남겨두었지. 흘러간 시간, 사실과는 달리 그저 우리를 다시 서로를 좋은 사람이란 막연함과 평온 속에 가두고, 아름다운 시절이다, 푸르른 날들이다, 뭉뚱그리고, 오, 바보 같은 시절이다, 외길 하나 돌아가기 멀어진 숲속이다. 싱어송라이터 이규호의 노래 뭉뚱그리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웃고 있을 때 나도 덩달아 웃게 되는 경험 아마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울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유, 우리 뇌 속에 거울 신경 체계라는 게 있기 때문이래요. 거울이라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같은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신경작용이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울로 가족과 이웃들의 얼굴을 가만히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도 상대방의 거울에 그렇게 담겨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의 웃음이, 기쁨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로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밝게 인사를 하면 상대의 어두웠던 얼굴이 환해지는 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거울 신경체계. 네, 오늘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전해지길 바라면서 첫 곡 거울 같아. 박수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동안 함께 할 거고요. 2222번님, 허리 통증이 나아지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이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실 허리 아픈 건 나만이 아는 아픔이라 좀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이제는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돌보심 신청하신 곡 사랑이야기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1, 2, 3, 4

남궁송호 걸어가세 그리고 사랑이야기가 부른 돌보심이었습니다. 희망은광님 어머니 계신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어머니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가 부르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3절까지 부르고요. 기도하고요. 또 교회 권사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통화도 하시고 건강하세요 인사도 나누시는 모습 보면서 좋으셨다고요. 언제 이 땅을 떠나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렇게 강건하셨으면 좋겠다고. 네, 같은 마음입니다. 계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계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찬송으로 채워지는 하루하루, 기쁨으로 채워지는 하루하루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가 301장 같이 들을까요? 나무엔이 부릅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길 또한 바랍니다. 김영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이었고요. 나무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들으셨습니다. 박종수님의 신청곡이네요.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워십 앨범에서 듣죠.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커피향기님, 이 당신을 향한 노래가 주의후유를 통해서는 오전 10시에 방송이 되고요. 또 지역에서는 오후 2시에 방송이 되고요. 표준 FM에서 자정에 방송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에 따라서 내가 가장 편한 시간에 들으실 수 있거든요. 커피향기님은 자정에 들으시나 봐요. 바로 전에 김은영 아나운서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이어서 듣는 그런 맛, 멋 이런 게 있다고 하셨어요. 플레이트 앨범에서 예수로 살리 신청하신 곡 함께 듣습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오늘은 강중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3148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신감사님께서 시간 보고 얼른 들어왔는데 무엇이든 그 다음을 하게 하시면 또 그 적응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한 걸음씩 따라갑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 다음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을 가면 또 거기에 따른 용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죠? 은혜 아니면 함께 들을까요? 라이프 로드 싱어즈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라이프로드 싱어즈 그리고 조수아가 부른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앨범에서 난 두렵지 않네 이 곡 들려드립니다. 중간에 찬양 인도자가 가사를 선창하니까요. 계신 곳에서 가능하다면 예배 현장에서 내가 찬양을 드리듯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훨씬 크고 훨씬 넓고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는 우리처럼 기쁨으로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들도 있고

교회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기근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주 날개 아래서 정말 주가 허락하신 그 긍휼의 때가 올 때까지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 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외롭다면 그때가 바로 당신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언약을 깨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절대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손 안에 있는 보석처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제시하시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는 나의 영을 기쁘게 하는 증거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몰두하는 것이다. 너의 생각을 그리스도가 거할 만한 깨끗한 성소로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의

영을 기쁘게 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기준입니다. 당신의 영혼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제단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정결케 하는 살아있는 불길을 일으키시도록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불길로 인해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헌신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A.W. 토저가 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는 제목의 글이었고요. 이어진 곡 손영진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가 264장 그리고 예람워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들으셨습니다. 이지연님께서 찬양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함께할 겁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한 축복의 주말 보내세요. 아멘. 이지연님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걸어놨는데요. 충만입니다. 지선의 목소리로 듣죠.

지선이 부른 충만에 이어서 마커스 앨범에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곡은 아이디 배추님이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은방울꽃님의 신청곡 들을까요? 주를 찬양 손재석 앨범에서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부르는 곡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가 352장 제이밴드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뽀꾸레미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 한동안 이 찬양을 불렀었는데 찬양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온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일 때문에 힘든 시간을 걷고 있는데요.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눈물 버튼 되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려주세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위로자 되시는 그리고 뿌꾸레미님을 꼭 안아주시는 주님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진아가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진아가 불렀고요. 나의 아내 거하라 범케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8106번님이 따님이 바쁜 일이 생기면 40개월 된 손주를 봐주고 계시는데 손주가 좋아할 만한 어린이 찬양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진짜 고민이 드는 게 요즘 40개월 어린이들은 뭘 부르나 뭘 듣나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싹트네를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맞나요? 노아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그 전에 찬홀이 부르는 너는 꽃이야.

아이들과 함께 따라 부르셨는지요. 노아 앨범의 서사튼의 찬호울이 부른 너는 꽃이야 였고요. 히즈윌 앨범에서 조소연이 이어서 부릅니다. 한 걸음.

아멘. 조서연 한 걸음이었고요. 평일에는 듣기가 어려운데 주말이라 찾아오신 분들 계세요. 하나빈님 그리고 축복마음님도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디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 그리고 망고님은 방학하는 날 기다려봅니다 하셨어요. 예, 그땐 또 자주 만날 수가 있겠죠. 오늘 끝곡 러빔 앨범에서 여름이 와도 들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2시간 함께해서 행복했고 또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작가든 음악가든 비즈니스맨이든 모든 상황에서 사색을 해야 합니다. 누가 더 사색하느냐에 따라 당장 그 순간은 아닐지라도 10년 후에는 반드시 보통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뭔가 궁리한다는 것, 창조의 비밀입니다. 부활의 리더 김태원의 우연의 기적으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하실 찬송은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음악 스타일로 보아 19세기 말 미국 복음 찬송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가사의 내용과 아름다운 선율은 그 어떤 찬송가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 찬송가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성경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찬송,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문화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0: 잠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0: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1: 컴온, 살아신 주를 찬양하세.

사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에도 축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가나의 혼인잔치, 늘 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곡입니다. 이어서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합니다. 물 한 그릇이 절실한 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정규환의 음성으로 주 믿는 나 남 위해 CBS 합창단의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155장 찬송 십자가 지고 정선화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510장 찬송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김태현의 찬양이고요.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김해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 예수의 강림이 조이듀엣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

0: 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해환경.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서울 모태탑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보내드립니다. 신델라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참 아름다워라.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신델라의 음성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했습니다.

6월 28일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이윤화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아무 흠도 없고 이어서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으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231장 함께 하고요. 임현모의 찬양으로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

0: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찬구님께서 이번 주일 3부 예배 후에 구역 찬양대회가 열리는데 저희 구역의 선정 찬양입니다. 힘을 주세요 하시면서 신청하셨던 다윗과 요나단의 주만 바라볼지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워킹의 기대 함께 할게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비천하고 연약한 작은 자요, 휴식이 필요하고 지극히 작은 친절에도 기뻐할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냉수 한 그릇조차도 큰 호의가 되기도 한다. 과부의 동전이 그저 보통의 수준을 넘을 뿐 아니라 값지고 귀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과 같다. 비록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은혜의 진정 풍성한 자들이 선행에 풍성한 것이다.

매튜 헨리의 마태복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작은 친절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우리도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이장희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소망교회 시온성가대 찬양이고요.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엄정행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축복하노라. 이화 챔버 콰이어 곡중 솔로에는 정혜원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7: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박종호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옷 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오랜만에 한참 거울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굳어있던 얼굴에 해 같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오늘은 바쁘게 재촉하던 평일과는 다르게 기쁜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는 날이니까요. 예, 주일은 그런 날이죠. 세상의 무거운 짐과 걱정은 예배당 문 앞에 내려놓고 오롯이 내 영혼을 단정하게 가다듬는 날, 지쳐있던 영혼을 은혜로 빈틈없이 채우는 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가득 넘쳐날 것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정겨운 느낌의 찬송들 쭉 이었습니다. Tell me the old, old story. 주 예수 크신 사랑. Safe in the arms. 주 예수 넓은 품에.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 주일 아침. 토요일도 편안하고 좋지만, 이 주일 아침이 주는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참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이만하면 행복님, 저는 새멍해요. 맑은 아침 새들이 제재제재 나무 속에서 뭘 하려나요? 아, 이 새멍이라는 것도 좋네요. 새멍은 시각과 청각을 같이 쉬게 해주는 거네요. 그쵸? 제가 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선 창밖을 한번 보는데, 물론 동절기에는 밖이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요즘과 같은 하절기는 밖이 환하잖아요. 근데 늘 이제 이때 같은 시간에 창밖에 저희 사옥 그 뭐라 그러나요? 정문 로비 꼭대기가 제가 있는 층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새가 와 있거든요. 근데 제 느낌에는 늘 같은 새 같아요. 한 마리에서 많을 땐 다섯 마리. 오늘은 다섯 마리가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새 전문가가 계시는지. 제 느낌에는 늘 같은 애들 같거든요. 그리고 왜 늘 저기에 앉아 있는 건지. 맞을까요? 오는 애들이 항상 같은 애들 맞을까요? 엉뚱하지만 제가 항상 품고 있는 궁금증 좀 전에도 생각했어요. 자, 6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애청자분들은 어떻게 오늘 아침을 시작하고 계실까?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주일은 표준 송출은 안 되죠. 음악 FM과 조이포유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우물정 939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두 곡의 접속곡입니다. Grace Greater Than Our Sin,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그리고 Amazing Grace.

아밀라아제는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다. 침에 들어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이 말을 모른다. 아밀레이스라고 해야 알아듣는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 시행 이후 바뀌었다. 한 청년은 2002 월드컵의 함성을 전설의 짤로만 보다가 올해 월드컵을 생눈으로 보게 돼 감격적이라고 말했다.

8년 동안 출강했던 대안학교에 놀러 갔다. 이 학교에서는 6.25 전쟁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당일에 주먹밥을 급식으로 먹는다. 다른 반찬도 없이 꾸역꾸역 맨밥을 먹으니까 당연히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는 몰래 김이나 핫소스, 볶음김치를 챙겨온다. 차라리 감자를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 올해부턴 감자도 준다고 했다.

전쟁은 어린이와 노인, 여자를 먼저 덮친다. 전쟁이 명분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사이에 가난한 이들은 소리 없이 쓰러진다. 전쟁을 게임이나 영화, 책으로 본 이들은 전쟁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나도 그 가운데 한 명이다. 아밀라제와 2002 월드컵은 알아도 아 잊으랴로 시작하는 노래는 따라 불렀던 기억만 흐릿하다. 지구는 오늘도 전쟁 중이다. 예수님께선 전쟁에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말을 붙잡는다. 아멘.

정종배님은 중국집 하는 분이시죠? 출근해서 짜장면 만들려고 열심히 이제 재료 손질 중이신가 봐요. 야채를 썰면서 방송 듣고 계신다고요.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함께하고 계십니다. 뒷자리 3010번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종교는 없고 70이 갓 넘었습니다. 라디오는 CBS만 아침부터 채널 고정하고 듣는데 처음에는 정미나의 아침 방송이 찬송가가 나와서 많이 낯설었는데 이젠 편안히 듣고 있습니다. 먼저 정미나 아나운서의 멘트가 복잡한 정치 사회로부터 격리된 듯한 차분하며 간결하고 가끔씩 목사님 설교 말씀이라면서 멘트를 해줄 때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맑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 좋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신도가 이 아침에 성령 말씀과 찬송가를 들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다는 문자를 보냈을 때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CBS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시작하는데 무엇보다 차분하고 짙은 방송 멘트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요. 하루의 시작을 생각하게 하는 짧은 이 시간이 참 자유롭고 평화스러워서 좋습니다. 예, 아유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써주셔서 제가 얼굴이 붉어진 것 같고요. 제가 제 입으로 읽자니 쑥스러웠지만 씩씩하게 읽어봤습니다. 아유, 우리 3010 뒷자리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주신 이 문자를 제가 따로 저장해 놔야겠구나. 그래서 잊지 않아야겠구나 생각해요. 차분함과 간결함을 유지해야겠구나.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있는 듯한 평화로움을 유지해야겠구나.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김구식 님께서는 레인보우로 멀리서 듣고 계십니다. 멀고요. 그리고 우리와 계절은 반대. 뉴질랜드에서 아침 먹으려고 준비 중에 우리 가족 전체가 방송을 듣고 있어요. 큰 스피커로 온 집안이 다 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현재 맑은 날씨 보이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라 늦은 아침 먹을 준비 중입니다. 저번에 저희 아들 조슈아가 6.25 추모식 추모곡을 잘하고 왔습니다. 그날 날씨가 얼마나 좋던지요.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예, 김구식님과 또 옆에 계신 온 가족분들, 제 목소리 선명하게 잘 들리죠? 감사합니다. 자,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1부의 끝자락입니다. 2부 찾아오시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들으시고 지금 김구식님이 해외에서 듣고 계신 것처럼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CBS 레인보우 앱으로 2부 들으실 수 있습니다. Joy for You 채널로 와주십시오. Wind beneath my wings 1부 끝곡으로 흐르고 있어요. 전 2부 준비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야간 근무 마치고 퇴근길 전철 안에서 듣는 아름다운 찬양들이 저의 영과 육을 평안하게 합니다. 소시민님, 야간 근무 고생하셨습니다.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날 위하여 십자가에 신청하셨죠? 지금 여기님 걷기, 아침 걷기 하고 계세요? 그리고 긍정맨님도 1부에 이어 2부에 왔어요. 끝까지 함께합니다. 뭔가 이 끝까지 함께합니다에서 사랑과 의리가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뉴질랜드의 김구식님도 2부 오셨네요. 잘 들립니다. 둘째 다니엘이 자기 이름이 안 나왔다고 슬퍼하네요. 곧 4살 되는 아이 있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김구식님 댁에는 자녀 조슈아랑 다니엘이 있군요. 예, 다니엘. 뉴질랜드의 다니엘 꼭 기억할게. 감사합니다. 김구식님 댁 가족 모두. 예, 주일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순서 이어갑니다. 타미 워커 파워 인 더 블러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참 신기한 게 너무 피곤해서 눕고 싶다가도 이 시간을 만나면 저절로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와, 한내님 진짜요? 고맙습니다. 뒷자리 1172 쓰시는 분은 지금 맨발 걷기 하고 계시고요. 사진도 첨부해 주셨어요. 풍경사진과 또 우리 1172님의 맨발 걷기 발사진. 아이고, 근데 이제 발목 수술을 하셨었군요. 깁스까지 하셨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 맨발 걷기 하시려면 그 맨발 걷기 전용 길로 조성된 데에서 꼭 하시는 게 좋겠죠. 이순골 아이디 쓰시는 최병진님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제 직장 후배들이랑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 끝에 본인의 하루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침 6시부터 라디오로부터 레인보우까지 안경 쓰고 채팅방에 참여한다는 제가 매우 낯설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홍보 대사입니다. 직장 후배분들은 진짜 정말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순꿀님이 부장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장님이 라디오 프로그램 채팅방에 참여하신다고요? 사연을 보내신다고요? 이렇게 후배들은 놀라고 재밌어할 수 있죠. Near the cross,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 준비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기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라봐야 할 목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견했다면 내면에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실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전환했다면 이제부터 봐야 할 표지판은 직진입니다.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곧게 나아가세요. 멈춤이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방향 전환은 앞으로 달려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기에 조금만 옆으로 새도 죄악으로 세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길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291번째 묵상 인생의 유턴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맨션 오버 더 힐탑.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스프링님, 예배 갈 준비하면서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됩니다. 쿠키님은 매주 교회 카페에서 섬김을 하신대요. 지난주 식사 당번이었지만 카페 봉사로 식당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수고하신 저희 순원들께 선물로 드릴 마들렌 구우면서 듣습니다. 7월에 출산 예정인 나의 사랑스런 며느리 예린이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와, 그럼 쿠키님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달에 이제 조부모님 되시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어서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들었습니다. 교회 갈 준비 화장하다가 찬양의 좋아요를 꾹 누르셨다는 혜선이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의 시작 감사합니다. 최주열 색소폰 연주 Grace from God, 하나님의 은혜 들으며 마치죠. 평화의 주일 보내십시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흔히 내가 뭔가 부족하다거나 또 불안할 때 이 말 저 말 많은 말을 한다고 해요. 부족한 것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얘기까지 보태가면서 자꾸만 뭔가를 설명하게 되는 거, 그 뭔지 아시죠?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 아닐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설명하고 증명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무수한 말을 늘어놓게 되는 거, 이게 참 경쟁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모습일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깊은 만족을 누릴 때는 정말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세상에서의 말이 아닌 오롯이 주님과의 시간을 통해 잠잠히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일에도 함께하는 샬롬 CCM,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28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김명식 송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들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 경쟁 사회에서 나를 설명하고 또 증명하고 어필하고 이렇게 무수하게 말을 많이 늘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현타가 오기도 하고 약간 부풀려지기도 하고 뭔지 아시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만족을 우리가 누릴 때는 굳이 주님께 중언 부언 뭐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자, 오늘 주일인데요. 그분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잠잠히 나를 또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 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먼저 남미월십 찬양, 사랑스런 주님 음성, 우리 시추 엄마님 청하신 곡으로 함께 나누고요. 다정한 그레이스님 신청하신 어노인팅의 온맘 다해, 그리고 현아인맘님 신청하신 정훈희 하나님의 나팔소리도 이어집니다. 2102번으로 청하신 오벳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여기 한곡 더, 스마일 50님 청하신 디아코니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디아코니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스마일 50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앞서 2102번님 신청곡 오벳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리고 현아임맘님 신청하신 정훈이의 하나님의 나팔소리였고요. 다정한 그레이스님 신청곡 어노인팅의 온맘 다해 그리고 남미월십 찬양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시추엄마님의 신청곡까지 다섯 곡 주일 배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의 배송곡은 닉네임 코스모스님 청하신 곡이에요. 창문 시편 131편 그리고 김영우 시편 21편도 이어지고요. 뿌꾸레미님 청하신 안성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장지영님 청하신 홍순관 은혜의 강가로 이어지고요. 손수연이 부르는 사랑의 종소리까지 다섯 곡 함께 듣습니다.

들에 핀 무명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손수연 사랑의 종소리 방금 들었고요. 앞서 장지영님 청하신 홍순관 은혜의 강가로, 그리고 푸꾸레미님 신청곡 안성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앞서 김영우였죠. 시편 21편, 그리고 코스모스님 청하신 창문 시편 131편까지 다섯 곡 배송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닉네임 트리니티님 청하신 곡이에요. 한웅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정말 바보인가 봐. 라고 자신을 야단치고 나무라고 한심해하지 말고 뭐 어때? 난 이런 일이 처음이고 오늘은 처음 살아보는 날인데 라고 말하며 툴툴 털어버려라. 때론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뻔뻔함도 필요하다. 네가 널 변호하고 다독거리지 않으면 누가 널 이해하고 보호해주겠니?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고 항상 처음 경험하는 날을 맞이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렴. 유인경의 에세이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중에서 읽어드립니다.